스테이크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잊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다 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라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입추가 지나가면서 지난주보다는 더위의 기세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은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추면서 중부지방의 열대야주의보가 거의 해제됐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높은 습도로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도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 경북지역은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동쪽을 제외한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여 있어서 한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전, 광주 33도, 대구 32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와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돌핀이 몰고 온 수증기에 동풍까지 더해지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영남에 5mm 안팎이 예상이 되고요. 제주에도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강한 너울과 함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과 해안가에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 주간 강원 영동과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마 흑장미님과 스타비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겠죠. 예, 고생 많으셨어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예,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이죠. 예, 잠시 자리를 좀 비웠다가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주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반갑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이 몸도 마음도 아직 주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해야 할 일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만큼 오늘은 더 반갑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좋은 음악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함께하는 한우로수 24방송 아침을 여는 터보의 좋은 아침인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굿모닝이에요. 오늘은 아들 병원 예약이 있어 대구 가야 하는 날. 얼굴이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시사경 확인차 가요. 진료 시간은 짧은데 가고 오고 시간이 기네요. 저는 점심 못 먹고 병원 갈 듯해요. 그럼 집에 오면 밤늦게 밥 먹어야 할 듯합니다. 가는데 덜 더웠으면 좋겠어요. 아기띠하고 아기 안고 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땀나는데 진짜 싫어요. 호통적인 날씨이길 바라봅니다. 조선입함의 당신이라는 달빛 정해 안되나요? 나을의 우울한 편지 청해 주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 진료 있는 날이라 아침부터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요. 진료 시간은 짧은데 이 먼 길을 이 아이를 대동해서 예, 다녀야 하니까 더위까지 겹치면 엄마도 아이도 많이 지칠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대구 최고 온도는 32도. 예, 뭐 평소 대구 온도에 비하면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더운 날씨는 아니지만 여전히 덥긴 합니다. 오늘 이동하는 동안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자리 잘라서 편안하게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좀 챙겨 드시고 가세요. 예, 다녀오면 뭐 저녁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꼭 병원 가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뭐 좀 드시고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꽁치님 신청 사연입니다. 반광옥의 언젠가 우리, 송이연의 우리라는 기적, 허각2F의 비가 내리기 전에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해서 바쁩니다. 아침 식사는 아까 새벽 5시 정도 했었고 조금 뒤에 간식으로 수박 썰어 먹고 씻고 나가봐야 해요. 어제 저녁 6시 걷기 운동을 갔었는데 날씨가 아주 살짝 시원해졌더라고요.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더위가 점차 꺾이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좀 추워져서 가을 되고 그리고 또 겨울 다가오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올해도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아쉽네요. 토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꽁치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내일 병원 일정 이어진다니까 아침부터 꽤 바쁘시겠어요? 또 새벽부터 식사 챙기고 간식까지 준비해서 움직이는 거 보니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병원 다녀오는 길도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어제 저녁 걸으면서 느낀 작은 변화처럼 계절도 조금씩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입추가 지났잖아요. 근데 또 막상 더위 물러가고 가을 오면 또 한 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겠죠. 예, 아직 더위 남아있으니 무리하지 말고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스럽게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BBG의 밤 플러스 시간을 날려서 우주소녀의 너 그리고 나 여자친구 핑거팁 정해 주셨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셔요. 힘내봐요.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게시판에서 다시 만나니까 반가움이 두 배네요. 한동안 뜸해서 잘 지내고 있나 궁금했었는데 잊지 않고 찾아주니까 괜히 옛 친구 오랜만에 재회처럼 반갑네요. 역시 뭐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사람처럼 편안함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더운데 고생 많다고 챙겨주는 마음 고맙고요. 나스님도 무더위 지치지 말고 뭔가 좀 연약한 느낌이 있어서 날씨도 막 헬렐레 하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여간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고요. 오랜만에 찾아왔으니까 좋은 음악 많이 듣고 이제 잠수하지 말고 자주 봐요.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배주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김현성의 헤븐 부탁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배주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게시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은 뭐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예, 신청란 이렇게 찾아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그날 생각나는 이야기나 인사 한마디, 음악 듣다가 떠오르는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뭐 내용이 물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인연 맺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가끔씩 들러주세요. 게시판에서 자주 뵙다 보면은 어느새 낯설지 않은 반가운 이름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자주 뵈어요, 배주연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

야옥수님 신청 사연입니다. 샤트리의 이상한 일이야 철사 흔들어주세요 청해 주셨습니다. 토보님 요즘 너무 더워서 외출을 잘 안 하다가 어제 저녁에 셋이서 생선구이 먹고 왔는데 맛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생선구이가 그런 맛이 안 나네요. 아 엊그제 언니랑 조카 왔다 갔는데 6살 조카가 저희 아기랑 잘 놀아주고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오늘은 이유식 만들며 집콕 예정입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서 맛있는 생선구이 드셨다니 잘했네요. 집에서 구워 먹는 것이랑은 역시 맛이 다르죠. 특히나 이 직화로 구우면 그 맛은 집에서 절대 못 냅니다. 조카가 애기랑 잘 놀아줬다는 얘기도 귀엽네요. 6살이면 아직 어린데 동생 예뻐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싶은데 아기에게도 좋은 기억이 됐겠어요. 오늘은